0: 钱付过了啊！涨价了！哎呦，小小兵、小丽、小妹、小丽，
1: 小妮，过一会儿回家了啊！
2: 我们就在那头，那边
0: 收拾房子啊！哎，对呀，都已经弄好了。哎，宝石啊，
3: 宝石没有啦？啊？嗯，
0: 姐姐家都烧成火锅了，没有宝石了。
1: 那我有了，
0: 你何必往小心点啊！
4: 我这好人心，
5: 现在都忙着点。你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
0: 这是真的有毒！哎，
1: 是吧？哎，你可别说啊，有些事情不信也得信啊。
2: 对，我就说的命硬啊，有点道理。
1: 哎，都在这儿呢，聊什么呢？哎哎，
0: 我去跳广场舞去了，
1: 哎，
0: 跳广场舞去了。
1: 哎呀，我这锅里还熬着粥呢。
2: 啊，
1: 快去快去！
2: 今天豆苗可新鲜了。
1: 哎，
2: 谢谢。